0: 그거만이 되게 야
1: My bad thought.
0: 근데 그랬더니 말이다 우리 알루야 근데 이 빌에 바라는 사들 ég ætla að reyna að treysta á vöðum minni núna